분원에 일으켜. 아마 아빠 날아오는 거에 일으켜. 일으켜만 살려야 되겠잖아. 일으켜만 살려야 되겠잖아. 또 뭐라고 하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.